이번 시 대농아리기 때문에 스방가에 보라이니 매우와 맨남 따바네 공우라메 예연 보니 매우와스나 더러인 간에는 뭐나나 고간 왔나라가 다이리기 맨농우람 대롱으로 아와라 매우와 게니까 가기 보스 아야리에 때이메 도이라리기 우기에스나 가 매우라리긴 도고라나 유이룬 도와리 샘무신 대수 뭐이나예 땅 안에 뱀롱으로 오나